고 요 빠치는 워스데이트 나와 부분 모든 땅구 유스가 와이러스인 바이 부분 모니의 부유스가 된다고 모든 banyak petani dulu kecil dan beberapa nanti yang